0: 唔使咁嘅，阿房。
1: 哼，咁都对得你住啦。一场夫妻，请你食个全餐又点话啫？
0: 啊，咁啊好啊，阿冯啊，咁而家去啊？吓，我饿咗几日噶啦。
1: 哦，饿啊！你死咗我请得你食噶嘛？
0: 切，搵笨咩？死咗啊点食啊？唉，食完补蜡烛嘅啫。
1: 就系、是、死咗就请你食。
0: 吓、啊？
1: 嗱，棺材啦，寿衣啦，山地啦，全餐都系1000蚊啫嘛。一场夫妻我系舍得嘅。
0: 唉，阿凤你唔好捻我啦。唉，我而家知道错噶啦，错成我咁仲唔怕咩？
1: 你知道错咯咩？真唔真噶？
0: 系嗱真嗱如果我赌真就
1: 吓。唔系啦，你唔好誓愿啦。好啦，咁我而家同你食个全餐啦。
0: 嘿嘿，咪区啦，就系你话嗰啲棺材山地嗰啲唔制啦，呢、這个全餐我唔食啦。
1: 你又咪咁惊啦，唔系嗰啲全餐。
0: 吓、啊？
1: 嗱，我而家同你去餐厅，一个牛扒，一个面包，一个汤，一杯咖啡，嗰啲咪叫做全餐咯。
0: 哦，系咁好啊，我鬼咁。